0: 나 로헨 깔고 네이모 바이조렌.
1: 룰보. 사콘 폭발이 오는 또 오콩아. 나와 안 사케 조금 가싱가싱. 아빠 내가 나케이타 나코 스바이렌스 온사 카말리파이 온데 하나 낙 시네키. 오칼로 하파기옷. 오르그도네 하잇 nga punyel nga. 미사 메룩 발릭 사콘 가싱가싱.
0: 아빠 만 아코 나카 무브 온 나카.
1: 뭐 야고 폭투오. 그러. 와, 빠리야.
0: Jordan.